0: 시몬탈이 나이키라. 시몬탈이 나이키라. 아, 제세 바이. 어머. Ownership of the boat is at Grant Boat.
1: Hey, from Trinity Grant, I float out of Waterford.
0: Yeah, we're out with.